0: 양스티랑 게 동남아 가서 난리 에이 잠은
1: 나 말은 그가 자니랑이 나가는 남자와 나도 지금도 자니랑 거리 돈통나 사랑줬고
0: 어쨌든 나만 그만했어 아무 그저 자나 스카고 자나 만나도 빡아 자이긴다 아무튼 자나 스카고 주소 같나 만나고 나 위잖아
1: 아무가 나 잡혔던 문자 아무나 사주고 돼 나 이리

장이 노후양의 입고를 안고 아래진 힘든 증가인이 름을 나랑하니코 그나트메 아무사코 남바트랑가다 비트랑코 아로 포이치랑코 부껏나마나 몽둥이 비엔 비망코 안팅하트나 온

0: 서 무슨 아름다운 상자를 빼놓아. English proverb로 하거나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쟤는 목숨아니야. 나만 사람 안 급할 빼면 빼는 정말 동화. 우리들은 정말 급할 빼니 무릎나 만미 정말 급할 빼놓나 낭타아.
1: 야간아니랑 박사 다알나돈 소금은 프롱남 투라 프로그램이 소모랑 바이아는 못나하. 그나프랑 앞산 소모요 앞산 프로그램오 그롱타이쿠자나 킁킁 블락나 살람.

0: 가왕 방랑 벽돌이 그 밭에 니 그라나나 지라꼬디 마몽 마시시 따오나들하고 만져와 잡니 등 당근 낙 보랑 베베라니 도롬 망대지라니 그 말이 받았다 제카이 만디랑 안다케 잔치야 비샤랑하라 이솔니 바티그문 가모와 마아 아로파 우코 자이 본카나 마몽 불동자 아룬다키 본카 아니라 다 비아파봉 와니 마탐랑 비비라 무탐 잡니 닥보로 데반디 동자우리 녹당어몽 송급바 카만구 지소같나 만자니 비비라 니그나 아로예니 아세란 데반디 만자스칼 마아파 삭츠쿵 바삭치기니 옹아오니킹킹 와 디그바랑쿠 바아 웬니킨 마탐아라 데미치크랑쿠 녹당어낭나가니그문 조톤 가로루엔 바 데미치코 마나스키 조톤 가로루이 녹당어 비샤랑쿠 바리로로 왔다 마탐아라 비샤랑니 강아니감 마타마라 내게 잔치야 비샤랑한 강할리감 아루르망한 마하파니 졸그리 아로 앞기전이 숨마요 마하마하파니 암기전이 숨마요 와마쿠 니록 산디스카게인의 잔치스카니그나 하다 이한 카켓 옹나바동아 안디바딩 당나키 잔치했긴 증오디 비샤사건이 바삭그 담고 맞니 와망나 치우오그다 갈라지나 바띠 자나릉노니 스쿠나마오 리카포레 스키야마나띠 워망쿠 베이니 아로기스니 안 세마니오 다 으르르나 안 당당니 불 암마그다 주 톤카겐 치무디 마문구라니 동저와침 아가는 바금은 그다 비사삭 독바삭 츠쿵 옹온 마아니 안 세마니 코미야 비사랑쿠 사순카나 암착제니 비딩오 워망 스카탕 장기장나가 아까 마아파 워망의 주어그다 자나릉나 아로가나치나 온나 불 암속자 원앙쿠 남급바 스쿠라모 보라야프나 불동자 비샤랑 스카당 마몽 사손그리 토롱그리 옹니 장기 당바스카 하이다 사바랑데 자아니 아로가나 지나니 주웅기전이 비둥우 뱅스카니 남마남마 가나쿠 도와도와 자아니군이 꼬디 자우나 들어갔다고 만스카나 바둥와 아로 인다카바라온드바 속과 안다급바 녹다오니사 자우급바 랭그급바 만디랑쿠 안칭니 아송우 제로로와츠카 안디디안 칭어람 마이다급 녹당쿠룩네 잔치수잉아 스카당 마몽 잔치수와그리 녹당쿠마 바 사크니 바 사카탄 비샤랑 박사 구시 옹급바 종급바 녹당쿠 이안이그만 나아 다알로 시오키라보
1: 나시망 닥터 브리날린 케 마락니 타리그바 스크립트 녹당 코르크나 타리스와니 아르촌그바 녹당니 군 예카타 비정오 방착야 가나니 코크낭 낙타마나하 다오 멍그번 프로그램은 이바스카나 원 시망나 크리스토벨 마라 케마 오버 크리스토벨 상마 아르 프레시다 모메니 기 드랑코나 시마나가 마탕스카냐 스카파 한친 크리스토벌 상마니 기 드랑코 크낭 치나 기 드랑이야 낭 박사 나 아낭니 장기 아르니 토그바 볼니 비발 예기 드랑코에다 원친 크낭나

당신은 발굴하 버린 돈이 기존 코크나 소나했다면 나를 기존 박사는 있으면 소문 소문을 한번 이런 분나 따로 주인이 코다 주니 어떤 내게 탐바지미 코보하는 시마 전에 스테이션 어떤 바비 베르티니 등 다른 프로그램을 코크나 소한 박사 앞선 스테이션 어떤 바 힌디어 잉글리시 코보란 코 저저크나 소나했다면 겐 야나 카슈마니 투라

지원이시나 마츠 고보양 부등생과 사간지가 나타나 고보급을 받으니까 아마 지지시야. 고보양이 같아 미션을 받았지냐? 월드와 답변을 연급과 아직 만들사 같아니 고보양하고 말타오 늦었다야. 마업당이 켄 길이 쓰인 풋볼 그라운드호다로 미카라니 디피티 치프 미니스터치 오프라기 올라와. 치프 미니스터니 디스트릭 유스 엔게이지먼트 프로그램